0: 스토브가 좀 안 좋아서 정말 힘들어. 해가지고 그냥 가라. 아시냐? 몰라요, 다리. 아, 그치? 나 남순 니리. 나 와카나.
1: 나 뭐,
0: 와카나.
1: 마카니, 아쿠아자 keluarga, manfaatin pekarangan.